한 서바와 탕야 해복이야 가르시나이 해복이야 가르시나이 서바 탕나노 기리자기자 또 기레 사워 아 부바그라 아이노 부바그라 사워 카나디 또 기라이 해복 와샤 합카 흔케이 때야 가리마냐 해복이야 가르나 꼭 능타사디 부카노 크라클라디 능슬라야디바 또 기라이 따이 보세요 와나 작시워 보사피로 부바그라 앙응라카 앙 해복노 야가르시나이 네 샤카 보바그라 토키라이노 나시그이 똥카 사랍사 록록하이 토키라이니 무캉 목작 사고판 그리하이 개벨 응이 똥카 그리 작마니 보바그라 사와 토키라이 능 코비데 세부기아카르시나이 네 싱고 토키라이 보바그라노 나시그이 이 보바그라 보바그라 사와 도아콘 야카르시나이시 헨카이바 테이타모 클라이냐이샤 피아 토키라이 능 세복 야카르숙 나 헝카이토 능 사몽 몽사마 클라이나이 토키레 부바그라노 사오 사자디 부바그라 앙타모 카이냐 낭나이 앙제 능 사마하이 제 사파노 카이냐 고시오 부바그라 사오 하케 토키라이 능 토몽노 쪼바와 탕나 고시야 따이 세복 보 야카르시네 헝카이 능 가샤 스마이 마 땅나이 안타니 토키레 샤오 아우 부바그라 앙 스마이 땅나니 고시오 사자디 앙타모 흔의 스마이 땅나 낭나이 부바그라 사오 토키라이 능 니니 약니 쿠키리바이 니니 약시글라니 야시코토이노 타네 스마이마 땅나이 토키라이 라자네 아콕노 크나위 호로고 페랑 꼭작마하이 응자카 피아 보완초카 야시 소마발레 랑마소야 야시 탄나이 또 보소바 탕나노 무탁나이 보사카 앙고시오 부바그라 흔카이 앙야시 단치나이 네싱고 토키라이 부바그라 아보노 니니 바그이 스마이 흔샤오 부바그라 토키라이 비네 아속마니 마샤오노 야시베라위 제 판통마싱 하르이 조이 아마칼리 흔의 야시 탄소이레카 야시 소이탄카 라자와나자카 로기로기노 보 비네 아로 똥나이 닥터록노 링바이카 에이 비앙탕바이켜 닥터록파예 부바그라노 승카 사디 부바그라 승노 타모 카냐 내링카 라자 사워 이거 토키레 야시 단추이 키비카 트이 타글리야 번호 닥디 녹비싱어 뜰랑그이 자이 카이베 그라디 닥터로 녹비싱어 토키레 이노 뜰랑그이 비니 야시워 벤데스 로 카위 르바이캬 살탐 살브레이 토키레 이노 사문카함 카함 사르위 비티브라이 로 짜르위 비니 야시니 그사록노 함 르바이캬 토키라이 삭바이탕 벨라이 키리자카 오마 앙타모클라이캬 흔의 보완수거 타북레 부바그라 구부이노 아노 쉐부거 나르글라카 흔의 살사 라자 쿰바리 비싱어 아수그이 풍니 그쌍마 조라워 살퉁퉁퉁 아수그이 퉁셉 능의 똥어 아 조라워 토키라이 코니네 가예 라자니버스강거 바사위 부바그라노 쿨루모이 승거 부바그라 라자 승거 토키라이 사디 니니 사크록 바잉베캬 타부 함카나블레이 흔의 토키레 샤오 아우 부바그라 앙 타부 아니 사크함카 타부 부프로 아노 세북니 야카르위 너거로 허르시네 부바그라 부바그라 사와 토키라이 능 세북 야카르이 너거 탕나 꼭노 타완 숙디 타부 쪼바워 탕나이 록니 비싱거 능 세 넘버 원 서바 생크락 세북 앙능 하이 생크락 노세 난거 능 닥티세 디아릉디 살키샤니 울어노 탕나니 람르나이 토키라이 카트의자기 탕우카 피아 모타이 라자니 꼭노 꼭기필이 샬리야 어머 앙 연어 욕리야 하네 완수카 살탐 살브르니 울어 바르마 서바니 바게이 람르라이캬 시파이로 그방마 버돌 버돌 카이 람르라이캬 아 버돌 버돌 시파이로 카팡 스랑의 동토토 카이 탕라이 마워 도키레 라블라이니 부카워버 기르마 그마위 카팡 스랑자기 동토 바이클라이자기 동카 생크락록 르삭 무슈업 응라이 탕라이캬 아로워 도키레 라블라이세 르삭 그릉 꼭 응의 탕라이시워 탕망 탕망 허디퍼 바이클레이 드랍 응마니 조라워너 탕의 쇼그캬 바르마 학도로 살브로이 살바니